배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내가 내든 절대도 너에게도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고 넓게 알기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 온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보면 너는

0: 힘을 주었고 네가 나를 본 순간 너는 내 안에 깃들었다.
1: 하지만 계절이 초록을 바스러뜨리듯 사랑은 탐욕이 되어 스스로를 지워버렸고 이기심은 너마저 지워 심해와 같은 폐허에 나를 가뒀다.
0: 망각 그 지독한 저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잔인한 형벌을 가한 것은 누구인지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. 필미를 바쳤던 운명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단 말인가.
1: 징표는 오직 너에게만 반응해 붉게 빛나고 내게 간청했던 그 한마디는 어둠을 걷어내는 선명한 태양처럼 떠오른다.